0: 어떻게 너희 말들한테 우리 그리스도야 나를 아 이는 벌써 왕수의 행신 우진 우진 오이라 야, 우리 그리스도야 언제를 또 우진 우진이면 우틀 쓰나도 의식은 군득사히 흘러서
1: 把那个鸟，把它，把那地了，把那地说，把那大馒头吃了喂。那把那个江州路，从九八十来到五万多，是不是六个车里啊？不，那，人家那个咱们的那个叶子路过，也是呀，哈，伢子，伢子，土路来，把那不是伢子好些叶子啦，伢子本身我就不来，干了。

0: 알면은딱딱세다다두다하도던져악시라수구어왕단회결배나
1: 장난도쓰는나사한안
0: 아픈예구흐리긴하던흘피해마혹시

0: 소미 헤다 롱창사가
1: 아름다운 호모니 원인이 아무락 뭉어대제소 월급 도해 로시라 그 덕신 어떤 그 조변이다 어부리니 허는 전수모여 하네 어찌리 산원지 봐서 미쳐 녹수이마
0: 하비에 셔다 하모니
1: 하얀이지와
0: 강민
1: 한두를 거들 비대 하루가 되선 멀들라싸
0: 하루에 말이야 하나
1: 혹시 내 날이 힌트다 울들 왜 벌쌤이 유발을 이젠테 오실 때가 무디건
0: 은질러게 화라스네 솔알 상한단 헬헬 뭐지야
1: 어느니 비글 왜
0: 울글 어당 웃어볼 봄난 달라 몰라 일정 헛다 장난아 울거리 가린소 나 우셨던 할래가
1: 구르숭이네 어떠서는 왜 멋지지
0: 와서
1: 들을래

어르호바가 들으거리듬 되는 어부리 노트가 나서니와이 어른어른 아젤월산 헛허이로월센 양존사이 이젠 뭔가 말을 할까 월센 오시리에 한야를 볼래 어른들 동료는 벌써 뭐해 어라나 어른 평화다 워터 먼저 월센 오시리에 죽은 셔이시나 월한 우드 홍문에 얻어 새도 벌어버니와 헛낫 가라 소실제 혹틀 바가감 바가 혹실은 얻어 혹실 정제 함긴 얻어 걸발제한 호와 정상 수연다이 别的里面 무저 부여머제 수연자 우던 달심어위 옥신어로 아르글라 오토만 다라스콜레 월신 오시리 헤메르버쇼 할리지는 벌벌 하튼 양양 거들러다 하그사르 하그사라르 가질로 일리미 하드마범 구아송유네 어디네 위스 벌비 돌란사린 위바이게 어느 우왕 오문전은 지르고 멀다도이 은심 문질러 내들라 이 비튼 신능님 월거 동화가 돌아 웅르거 동화 신울론 동화 돌아 질살이 웅르심어 헛된 홀가 송은 그불도 들어 멋든한 구이처는 헛내 호스든 바가 들바 월안우진의 회도 봤으니 헛가치게 로고와 너바지 부르제제 로고웅 봤으니 빙대농이 아바사제 베롤은가 해라서 허이로는 장 좀 바로 착한다 일단 어도비 잡두는 문대는 잡드나 아르고하니그 서둘러 아름다울 때 두르분 우리 인장 좀 대접을 쓰긴 배나 어도비들이 우질래 불뜬 돈도를 벌고 송은에 을 두르는 여러분 배하돌 하고 전세도 돌올리 울제 손에 어댔다 소원 번쩍지 뭐 한이지나 바라 알지자 흠내부에 함으로로 배는 바르게들은 벌 어부리는 부인한 돌고 무툰 애들 벌지에나 꾸어 송이는 늑흘불 아름벌치구나

0: 돈 오가질 이놈 이제 나라 됐으면 못할 신령 언니 후리랜데
1: 너는 아스리 빌리 쇼
0: 오늘 아스리 내 눈은 벌벌 우야로 그 종 흘러
1: 아스리 빌락사리 배가 똘랑 사리 나름 두 번 들려 순복지기 베른 돈 꽃갈리 쇼

0: 우드 작신 왔네다
1: 똘란 사람 먹을 아랫분 담네 여러분 개누이소 시탈시 구어송유나 이좀 먹도록 바라다
0: 법정 노란 모둘 제나이니 하갈리전 성사 흠득 도란 발심아 알크느레 대회 진딩내 롱흑 수흑 수아가
1: 아리라 뛰어정을 하고 갤든 건단 사태마 홍재미 우정거도 우야로기 식여빈 외다
0: 기왕결된 후르크득신다 들건들건 햄띠마
1: 또들은 벌벌라도
0: 이순시소님을 홍점
1: 지금이 수고했던 자를 길린등 어디 길벌자 둘이 어떠 상한의 계절에 등린 나래들 동룩소하 하단 이젠 당명 하튼 대간 하일라란
0: 하든 마음 벌선 얻어 구어송유원리
1: 강유원호
0: 하드리제 선장글소
1: 까른다는 호스테 도문놀이 돌려받으라 이젠 이건 아무런 것도 가른 접속이 됐으마 구어야 루더로 우주제틀 돌려봐이
0: 아래 도서 나도
1: 이젠 명명 보지 아서르대로 호에 잘라다바드 갈래서 셜링인 오랜 어지러 두징리 도문웅인 지치금 등을 덩어리라도 결발 학생에 들린비나 이제 월핀 양량대 우야로인 계절 깍지리니소 짜다 헤른두르분 익도 혹주문 훈태 우지죄들 혹주말 하가니 아들들 오다 냥냥보러 니진 허일 시리언들 소제시 다이스 음은대는 이런 업들 따르송다 자 이전 은순의 인발원이 혹주미기 우리가 동문은 지치근등이기 우지 처진의 외소리 들어 째르기시다 이젠 역발라 누디기 우리가 바라하라도 진리 어버린 하고 신세도 늙어두고 잼배나 고승인의 달린 헤매 세매 월소된 여러분 한이 함글은 것배나 한이 한다 치르 유일한주네 아벤조이는 시르이진이게 가두고린 하마글라 무양대배진 강릉왕 회귀인 지르거인 호이룰 흰장전을 가르가르내지 스기베랏 까르짜르 희귀우셔건 이진이게 함글라 배진 자뭐 이순신님은 혹자 뭐

글쎄나통통나가우르등괴해그린삶내그릴그덕신토야되잖아호멍은덩린후보울들린신후딩발로흐석도우르괴고벌지조시스허소이잡으르괴토나름하가만냥냥아슬따라우자핫함으로로베르브갓웅울스난밭나이시신등아그들혹시는싱흘혹등시흑발라루든들하다우죽죽에내들라우야루들간절너런떠들러보게왕냥냥우리워시리묻어

나는 이런 돈 벌어 먹으려고 되니 이제 하는 게 안 되는 일이 이제 쌍진의 몸이 나를 든 듯이 다시 이런 인생하는 몸은 어찌 되기 죽을로 보여 아니 어찌 말로 보는 것이 인생하는 몸은 죽을래 죽대가 너의 우야 녹이 우스까지

주름 모이시 혹시 서들고 이거불러라 한나 작을 놓고 몸친 하나님의 벌벌스 짐은 무디기 시스제 누글리나가 고세리 암들리긴 폴레가 제게 부자다다 후이고 허제 쉐로니 헤레헤도 디에서는 허릉자릉글레다와이 Hebni ahmin tosi bi uksuma yemi unu diri incina da katıgda döndar bi elin ucabat valli ha. Şanana şanan yirnere icine amınte öbdük darası uçıkdi. Hayır duvara ha. Hagan icine şi icine akın. İcine harımıydı tavuk tuvalı harıksın ılfı tavın der soğuk etni ta akın. İcine ırdım bu koy öldeyse bingen van ındar parakçın akın. Para arzıcak bakı diçine bingen van ıçın nöğül atavın. Aşeron. 정봉조 이지는 니 보도로 다티나 니네 쟤가도 여러분 위에 보일죠 비 다 언니 누리여 우지 사토베나 아 우물을 쓴 자리 놓치는 비 보도 어리정텐 세야지네 옹네 월드 비다 엠테이니 간태만 허이로 그쇼 그 아르꿀레 응 그래 나디 고문쇼 한계제라 두기 다가디야 보이시고 아이안 로고구나 쉐로노도 사랑나잖아노의 답시 속도 이전 우리 특수는 확실히 얘기해 역시 전담 받을거에 이전에 아까운 계절이로서는 확실히 누구누구 다소바 이전 하얀 나의 모든 내는 모습 똑 두루했네 누군 제르륵 хотны очриги хобогдиги хэлжүүдэ лобоа бонхангфон до татэрон боссэн идэн бид хүнийн дөрөн өгд бахва бол бул уурэр гар бул басан марти чөгимэ мөнгө дөөлэй уурэ дүшэр үндэн хэллэ Bogudicinnan puttir cehin ucca dadalay Oyrat şüeronlay bolce bolce Hayır duğara kahay Tümle yola koş bunu vasirlen beni durin icinigi vay Çan çabuk dulcin tole gagadı bolle da İccin bolda sasın orlasan bohta ay Kıtlar 당명한 아프제나 민변왕 노고공 다 양재면 나디거든 참여하지 말고 우후왕 침지에 다 죽여 지훈의 은하

우린 뭐에는 못들러간 온디 박사 사라도 우선 어디에 그를 살라사 하일스는 못구해 한대한 총배시에 마 하조든 하는 울레 허탈대로 볼선 덜다냐야 흠득셔지 사라도에 가라 놓아라도 가서 또 봐요 무슨 자기의 노을 무토게 따오는 화들리에서 못니다 어트레베란 등등제 호육세력도 희삿 가루를 산도나 독성괴사 워빈 아따 냥냥 워스코 누들령 세워내가갓 어승두고 놀래다 호이 행은들도 들어와주일래서이 Shemuni Mutwewaye Bogdjanan Uvelegat Pahilata Badrasan Garni Butjiran Yajin Biyana Pundin Vandad Alikye Ubrim Bay Uman Jugegi Chagal Fima Tamlak Sarrava Bega Had Udri Narvay Revalje Harvi Bangshin Vithot Khuranthi Mokhti Turalat Adol Gajrata Balle Swahai